0: 어이, 무슨 분들? 아,
1: 저가
2: 난가 우리시 소나 노드가이?
1: 아, 저가 단어지잖아. 이에와 오모이다스 다이도다. 어,
2: 우리도 오마이와 이쇼다. 이에니 가리다이. 무슨 분들? 이마 지가가노가 뭐 이빨 노모세?
1: 하이 저가.
2: 이케마쇼.
1: 도저 저가.
3: 刘营长，谁来了？
4: 老周，哎呀，又见面了。
3: 每次见到你啊，都会给我惊喜，这回也不会让我失望吧？啊，那是当然的。给你看样东西，太好了！哎呀，这位抗联对我有救了。 来来，快坐下，坐下。给我讲讲这次行动的情况。
4: 此次行动，我们先是被日本人算计，截获了一份假情报，之后辗转东平教团和新京的天主教团，才拿到了这份疫苗和配方。期间，我们得到肖的情报，顺便摧毁了日军的D100部队。但在这次行动中，玉哥哥的两个妹妹牺牲了，
5: 他们也算是为了抗日做出了贡献。
3: 节哀，此次打掉D100部队的战斗打得十分的漂亮，使关东军的生化战争受到了限制，为整个东北的抗日啊做出了十分大的贡献。
4: 其实啊，我们还应该感谢潜伏在日军内部的同志们，他们提